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S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0: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TBS 교통정보. 휴일 아침 여유롭던 서울 시내에 이제는 조금씩 정체 구간이 늘고 있고요. 동부한선도로에서는 사고도 났습니다. 동부한선도로 성수대교 방면 이화교 부근 1차로와 중랑교 조금 지나 1차로 이렇게 두 건의 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월릉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면은 월드컵대교에서 원효대교 쪽으로 속도 내기가 어려워졌는데 원효대교 조금 못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도 있습니다. 반대 강변북로 일산 방면은 올림픽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고요. 분당 수서로 청담대교 방면도 역시 탄천일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합니다. 위례 나들목부터 서행합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면 행주대교에서 마곡대교 쪽으로 밀리는 것도 마곡대교 조금 못가 1차로에서 화단 정비 작업 중이기 때문입니다.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0: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1: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0: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1: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0: 시민과 함께 다시 TBS.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휴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5: 너무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3: TBS 교통정보.
4: 현재 서울 기온이 24.6도입니다. 비가 내렸던 어제보다는 4도가량 높은 기온인데요. 오늘 한낮에는 29도까지 올라서 다시 더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짧은 정체 구간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외 순환고속도로 계양에서 송내 쪽이나 장수에서 중동 쪽으로도 이미 밀리기 시작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 쪽으로 속도 내기 어려워 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기흥에서 수원 지날 때나 만남의 광장에서 서초 쪽으로도 밀리고 서울 시내에서는 동부한산도로 성수대교 방면 중랑교 부근에 있었던 두 건의 사고는 정리됐는데 이번에는 용비교 진출램프 부근에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 탄천일교 조금 지나 3차로에서 공사합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3: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 소식도 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입니다. 연희램프 부근 1차로에서 차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가 났는데 이 때문에 홍지문 터널에서부터 연희램프까지 쭉 정체입니다. 여기서만 30분이나 걸립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면도 탄천 1교 부근에서 사고 났습니다. 사고 차량이 1차로와 갓길 쪽에 있는데요. 이 때문에 수서 차량 기지 지나면서부터 밀리기 시작하고 이후로 강남 면허시험장 부근 1차로에서는 차선 긋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면 역시 잠실철교 부근 4차로에서 차선 긋는 작업하고 있습니다. 올림픽대교 이전부터 밀리기 시작하고요. 이후로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는 서행, 또 서강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는 정체입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려운 시간에도 서울의 골목은 살아 있습니다.
2: 그리고 TBS도 시민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1: 이제 TBS가 처음으로 상업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크고 유명한 브랜드가 아니라 오늘도 자기 자리를 지키는 시민들의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와 사업 이야기 TBS가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0: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1: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2: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1: 아, 네. 죄송합니다.
0: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3: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0: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4: TBS 교통정보. 서울시내 한강다리 중에 동호대교가 강북쪽으로 밀립니다. 다리 중간 2차로에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대교 방면 연희램프 부근에 차 여러 대가 부딪힌 사고는 사고 난 지 1시간이 넘어 이제서야 사고 처리 작업이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홍은램프에서 연희램프 쪽으로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가양대교 부근 양방향 1차로를 막고 화단 정비 작업을 하다 보니 방화대교 이전부터 가양대교 쪽이나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쪽으로 정체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강촌 부근에서 두 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그중 하나는 터널 끝에서 일어난 사고라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강촌 일대에서 정체입니다. 이후로도 서종에서 남양주 요금소 쪽으로 긴 구간 가다 서다 이어집니다. TBS 교통정보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0: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1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먼저 서울시내 서소문로 경찰청 교차로에서 서울 아리스본부 앞 삼거리 구간 양방면이 지난 5월 26일에 있던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사고 이후 처리 작업으로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들 평소 일요일 이 시간 정도로 정체되는 가운데 곳곳에 작업과 또 돌발 상황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원효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 3차로에 고장난 승용차가 서 있어서 부근 2차 사고 위험이 있고요. 한강 다리 중에는 동호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가는 길 2차로에서 도로 보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올림픽대로 가양대교에서 방화대교 사이 양방면 1차로에서는 각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3도, 습도는 51%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야!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리케인 라디오 최강인지 최강일구입니다. 회색 티셔츠의 주의보가 떴습니다. 땀이 많이 나면 유난히 티가 많이 나는 게 회색 티셔츠죠? 아닌 게 아니라 요즘 날씨 보면 올여름은 또 얼마나 더울지 걱정입니다. 오늘은 햇살이 가장 오래 가장 많이 비춘다는 하지입니다. 낮의 길이가 밤보다 무려 3분의 1이 더 길어진다고 하죠. 오늘을 기점으로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질 텐데 흘리는 땀으로 사는 게 보이는 날들입니다. 회색 티셔츠 주인은 곤란할지 몰라도 보는 사람들한텐 왠지 열심히 사는 사람의 증거 같아서 나도 모르게 응원의 눈길을 보내게 됩니다. 6월 21일 일요일 시동 가셨습니까? 좋은 음악 보가랄 뉴스 연중 무휴 하리케인 라디오 실격 문이요 평행선

오늘 하지를 기점으로 앞으로 점점 더 뜨거워질 거라고 그러죠. 불볕 더위를 앞두고 전력 질주하기 전에 잠깐 한숨 좀 돌리고 가자고요. 좋은 음악 꼭 알아야 할 뉴스 듣고 나면 남는 방송 최욱의 허리케인 라디오입니다. 이어서 여러분들 좋아하는 코너 황당무계 이종황 선생의 아이고 허리 아파 아이고 허리 아파 허리 디스크쇼 다시 듣게 합니다.

8월입니다. 낮 기온이 어느새 30도를 훌쩍 넘었고요. 햇볕은 따갑고 아스팔트는 지글지글 끓고 길 걷다 보면 계란 후라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 날씨네요. 그래도 여름에는 여름만의 낭만이 있습니다. 카른 바다, 시원한 바다, 그리고 좋은 음악. 하지만 아무리 더워도 늘 긴팔 감성으로 버티는 분이 계십니다. 에어컨보다 입담이 더 시원한 남자, 허리 디스크쇼의 폭염주의보 37년생 소띠 황당무게 이종황 선생입니다.

0: 여름은 태양이 뜨거운 계절이 아니라 마음이 가장 멀리 여행하는 계절이다. 이 말은 1844년 4월 16일생 프랑스 소설가 아나툴 프랑스의 말입니다.
1: 아나툴이요?
0: 그 본명은 자크 아나툴 프랑스와 터보인데 뭐 시작부터 일구야 뭐 알고 싶은 게 있니? 응? 아무튼 그치 날씨가 참 더운데 지금 최고 씨 에어컨을 좀 킨 겁니까 지금?
2: 큰 겁니다 지금 선생님.
0: 아이고.
2: 아 여기까지 오는데 땀 많이 흘리셨겠어요.
0: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이 땀이 자꾸 막 흐르는 날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그 마음만은 바다로 함께 떠나야 합니다.
2: 선생님 댁에 에어컨은 있으세요?
0: 에어컨 같은 소리하고 지금 전기가 일단 끊어진 지가 벌써 한 두 달째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냉장고보다 통장이 더 썰렁한 남자 개철 인생 황당 이종황입니다.
2: 아이 선생님 통장은 여름이 아니라 한겨울인가 봐요.
0: 한겨울 너 빙하기라고 혹시 들어봤냐 빙하기 응?
2: 아이고 자 선생님 첫 곡 뭐 준비하셨습니까?
0: 자 아주 시원시원한 곡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첫 곡은 저희가 좀 저희만 갈 게 아니라 들으시는 모든 시청자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바다로 훌쩍하고 떠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곡은 1963년 발표된 그 비치 보이스의 최고의 여름 명곡입니다.
2: 아, 저 노래 하시려고
0: 아시죠?
2: 13 USA. 네.
0: 그렇죠.
2: 그거 말고도 참신한 곡 좀 없으세요?
0: 그 미국 준비를 이거 해왔으니까.
2: 아, 선생님, 이거 맨날 듣는 건데, 여름 되면. 뭐, 딴 곡 좀 아실 거 아니에요.
0: 그냥 들어, 임마. 미국 서부 해변 문화와.
2: 아니, 작년에도 하더니 또 들어요, 그거를.
0: 또 들어, 임마. 젊음, 자유. 그런 낭만을 그대로 담아낸 노래입니다. 사실 이게 기타 소리만 또 뭐 우리 최일구 씨가 자꾸 듣는다 그러는데 또 듣기만 해도 그 파도 소리가 들릴 것 같은 그런 노래. 에어컨보다 어쩌면 그 여름을 더 먼저 식혀주는 그런 음악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치 보이스의 뭐라고요 제목이?
2: 썰핀 USA.
0: 너도 그거밖에 모르잖아.

0: 낮 기온이 32도거든요.
1: 아이고 참.
0: 전 이 노래 듣고 있으니까 요 앞에 저 난지천이라도 들어가서 예? 멱이라도 감고 싶은데요. 선생님도 어렸을 적에 일제강점기 때 멱 많이 감으셨죠?
1: 멱은 주로 먹었습니다. 감는 겁니까 그게?
0: 선생님 먹이시는 겁니까 지금? 선생님 근데 선생님 오늘따라 목소리가 젊어지고 계시거든요.
1: 자꾸 그 우리 최혜구 씨가 저를 자꾸 이렇게 좀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목소리의 톤이 자꾸 올라가니까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8325님께서 황당 이종황 선생님 백반기행의 허영만 선생님이 47년이신데 낙상하셔서 병원에 입원 치료받고 계신다던데 황당 선생님은 37년생이신데 선생님 건강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1: 아이고 참, 참 저도 그렇게 기사를 좀 봤습니다. 우리 그 허영만 씨가 아직 80도 안 됐는데 어쩌다가 넘어져가지고 그 아유 참 낙상이 이런 게 참 위험합니다.
0: 아 위험합니다 선생님.
1: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집에 들어가면은 거의 뭐 서 있지를 않고 기어다닙니다.
0: 아 이거 잘하시는 거네.
1: 주로 뭐 앉아 있거나 네. 기어다니거나
0: 나중 보고 다니시고
1: 저는 넘어지면은 좀 큰일이 납니다. 이 나이에 부러지고 그러면은 뼈가 붙지를 않아가지고. 네.
0: 그 낮은 포복으로 이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라면 끓일 때도 낮은 포복으로 가가지고.
1: 너도 오늘 기어다니게 하실 거야? 어. 자, 그리고 지금 저희 추측 문자들을 주시고 계신데, 예. 좀 안 보내주신 분들은 이종황이가 참 재밌다라고 좀 추측을 주셔야지 우리 최국군이 저를 좀 무시하지 않고 그럽니다.
0: 선생님, 저 틀린 사이로 출책이라고 발음하신 것 같은데, 주책이라고 들리거든요?
1: 출책. 예. 샵. 연구 5 하나로 사연과 응원의 문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자, 그러면 다음 곡도 바다와 관련된 노래를 선곡하셨나요?
1: 자, 아까는 뭐 좀 신나게 바다로 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번에는 블루스 감성의 바다로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0: 아, 어디 바다예요, 거기는?
1: 조금 기다려보시면 제가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1986년 발표된 영국의 싱어송라이터 크리스 리의 대표적인 곡입니다. 바로 제목이 On the Beach라는 곡인데 이거는 어떤 뜨거운 해변이 아니라
0: On the Beach, 예. 해수욕장에서
1: 그러니까 해질 무렵에 예. 조용한 바닷가에서 그 지난 사랑과 돌아온 삶을 자꾸 좀 되새겨보는 그러한 노래입니다.
0: 바닷가에서 그걸 되새겨본다 이거죠?
1: 그럼 아까 그게 뭐 동해였으면 좀 잔잔한 서해나 남해 쪽 아니겠습니까?
0: 그래요?
1: 갑니다.
0: 자, 좋습니다.

0: 감미로운 팝송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네. 이 선생님의 네. 선곡 아니면 누가 이런 노래를 틀어주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파블로 피제는요 이런 네. 노래 못 들어요.
1: 저 친구는 뭐 아는 게 사실 뭐 가요밖에 없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1: 제가 다 준비를 하고 갖고 오는 겁니다. 네. 왜 웃기니? 응? 왜 웃어?
0: 아, 근데 선생님. 그, 지금 들은 크리스리의 On the Beach.
1: 그쵸, 예.
0: 아, 이거 저 지금 뭐 카리비안 해변 이런 데 있잖아요. 네? 거기 앉아가지고 이제 파라솔 하나 펴놓고, 그죠? 네? 모히또 한잔하면서 듣기 아주 좋은 음악일 것 같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면서.
1: 모히또?
0: 예.
1: 너 또 왜 그러지? 응?
0: 선생님, 카리브 해안에 한번 가보셨어요?
1: 뭐, 근데 가보지는 못했지만, 사실 그 상상은 늘상 많이 해봅니다.
0: 네. 어떤 상상을 하세요?
1: 그 선셋, 그 노을이 진, 그 붉은 노을이 지는 바닷가에 야자수가 있고, 거기에 이제 어떤 비키니를 입고,
0: 저 일제강점기 때도 비키니가 있었어요?
1: 아니, 상상만 했다, 이런 뜻입니다. 네. 자. 제가 아까 좀 출제 문자 좀 응원의 문자 좀 부탁을 드렸더니
0: 네.
1: 세상에 이렇게 많은
0: 문자 많이 선생님한테 보내주고 계십니다.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6462님은 황당 선생님 안녕하세요. 크리스 리의 온 더 비치 예전에 제가 엄청 좋아했던 노래인데 오랜만에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늘 응원합니다. 화이팅.
1: 네. 감사합니다. 6462님 다행입니다. 또 마침 또 곡이 나가가지고.
0: 네 그렇습니다. 황당 선생님 말고는 이런 곡을 선곡을 못하죠. 네.
1: 그렇습니다.
0: 2885님 정말 재밌어요. 모두 재밌다고 박수 칠 거예요. 네.
1: 네. 2885님 진심으로 그 추측 응원 문자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0: 그 다음 거 안 해요? 추천 뭐 이런 거?
1: 네? 기다려봐. 순서가 있어.
0: 3103님은 이정황 선생님 더운데 화이팅이에요.
1: 감사합니다.
0: 3240님은 이정황님 개그 코드가 제 취향이에요. 너무 웃겨요. 크크.
1: 아, 그러면 그렇게 웃기실 때 그 웃지만 마시고 그 기분을 그대로 연결해서 날도 더워서 좀 시원한 계좌 하나 팠습니다. 수협이라고 수협 계좌 하나 팠는데 시원하지 않습니까? 일단 계좌가 010-21- 이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참여 안내를 좀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신청곡 받겠습니다. 방송 참여 문자번호 샵0951이고요. 듣고 싶은 노래 적어서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와 함께 하겠습니다.
1: 진짜 중요한 것은 뭐 곡도 곡이지만 허리 디스크션은 여러분의 그 사연으로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됩니다.
0: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사연 선생님 시작할까요?
1: 자, 일단 문자 2841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동네에서 그 작은 백반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장사는 좀

0: 예전 같지 않은데 그 주변에서는 주식으로 그 뭐 몇백 벌었다 몇천 벌었다 뭐 코인으로 뭐 돈을 벌었다 등등 그런 이야기들만 자꾸 들립니다. 그러니 나만 그 뒤쳐주는 것 같고 주방에서 국을 끓이면서도 자꾸 그 휴대폰만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게 요즘 말하는 포모. 최고인 거 아시죠? 포모.
1: 뭐죠? 모포에 그 거꾸로 된 말이더라고요. 포모가.
0: 그냥 포모 증후군 해가지고 네. 왠지 그 나만 좀 세상에서 소외되고 불안하고 고립된 그런 마음을 포모 증후군이라 하지 않습니까?
1: 선생님 그런 기분이세요 지금?
0: 저는 뭐 익숙해가지고 괜찮은데 네. 이분이 이제 그게 좀 남들이 다 잘되고 그러니까 자기만 좀 빠진 것 같아서 스트레스를 좀 받는다.
1: 맞다. 요즘 자영업자분들 공감하실 이야기인데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이런 사연인데 어떤 또 아주 뛰어난 선곡을 해오셨어요?
0: 그러니까 사실 남이 돈 버는 소리에 뭐 그런 소리에 내 마음까지 흔들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냥 장사 잘하고 오늘 손님 한 분 한 분 더 웃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성공이 아닐까 합니다.
1: 예.
0: 그래도 뭐 일단 스트레스는 또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 네.
0: 미국판 해뜰날.
1: 미국에도 쨍하고 해뜰날 돌아온다는 말씀.
0: 네, 아주 신나는 응원가입니다.
1: 쨍하고 해뜰날 영어가 있어요?
0: 그 멜로디를 기억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겁니다.
1: 그래요?
0: 예. 1981년 발표된 그 제이 가스 밴드의
1: 그 노래
0: 최고의 히트곡
1: 센터폴드.
0: 그쵸.
1: 이거 작년에도 들은 거예요.
0: 응?
1: 작년에도 들었어요.
0: 너도 그거밖에 모르잖아. 어? 또 들어 임마 그냥.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1: 선생님 호모 이거 영어로 풀네임이 어떻게 되는 거죠?
0: 몰라 임마.

0: 이 노래가 그러니까 송대관 선생의 그 쨍하고 햇띠를 날고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1: 뭐 그거는 곡 쓰신 분들이 뭐 마음으로 알지 않겠습니까?
0: AI한테 물어보면 안 될까요, 선생님?
1: 그럼 네가 물어보면 되잖아. 왜 자꾸 나한테 목소리 바뀌게 맞지?
0: 지금 말입니다, 선생님. 예. 선생님한테 청취자분들이 아주 관심이 아주 폭증하고 있는데요.
1: 예.
0: 2583님께서 아주 진지한 질문을 문자로 보냈는데요.
1: 예, 예.
0: 이종환 선생님 돌아가신 거 아닌가요? 지금 하시는 분은 동생이세요?
1: 아, 이게 지금 리얼로 지금?
0: 예, 예, 예, 그럼요.
1: 아, 그.
0: 아, 나 리얼이죠, 문자가, 그러면.
1: 그, 별세한 그분은 그 밤에 디스크쇼. 그리고 TBS에서 마이웨이를 진행하시지 않았습니까?
0: 네, 옛날에
1: 하시죠. 그분은,
0: 네,
1: 그분은 이종환님이시고 저는 뭐 외람되기입니다만 뭐 친동생도 아니고 사촌도 아니고 저는 그 이종황입니다. 황, 황당할 때 황.
0: 황당무게 황.
1: 황당, 황황, 황할 때 이종황입니다. 좀 황당하시지 않습니까?
0: 어이, 선생님 요즘 저 요새 틀니 바람 새는 게 많이 사라지셨어요. 또 좋은 걸로 바꾸셨나 봐요.
1: 다시 뭐 초심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그리고요, 7316님께서는 이종황 선생님 허리케인 중에 제일 재미있는 코너예요. 100세까지만 진행해 주세요. 100세까지 해달래요.
1: 잠깐만, 제가 지금 1937년생인데 네. 몇 년 안 남기는 안 남았는데
0: 한 10년만 남으면 딱 100생이시면 되겠네.
1: 아무튼
0: 네?
1: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0: 아이고, 고맙습니다. 3726님께서도 칭찬 문자. 역시 구력에서 나오는 선곡 존경스럽습니다.
1: 아유, 존경스러우시면은 오늘 그 새로 판 계좌 수협으로 좀 작은 정성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아, 근데 요즘 예금 계좌 만드는 것도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잘 만드세요, 선생님은?
1: 너도 한 20년째 파봐, 계속. 돌려가기가 된다.
0: 그러면 다음 또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1: 자, 다음 사연은 우리 6318님께서 주신 사연입니다. 얼마 전 초등학교 동창회를 나갔습니다. 40년 만에 만난 그 남자 동창. 뭐 그냥 친구인 줄 알았는데, 아이고 참, 그 집에 돌아와서도 자꾸 생각이 나는 겁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감정이 생길 줄을 몰랐습니다. 이 제가 괜히 이렇게 자꾸 설레고 그러는 게 혹시 이상한 걸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까지 해주셨습니다.
0: 선생님, 이거 사람이에요? 이건 뭐 37년생 인생 선배가 대답을 해주셔야 되겠네? 사랑입니까?
1: 이야, 이게 사랑인지.
0: 초등학교 동창을 40년 만에 만났는데, 예. 뭐가 끌린다. 선생님, 이거 사랑입니까? 뭐 우정입니까?
1: 근데 이게 사랑인지 추억인지 우정인지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아직 모르는 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평생 그 가슴이 한 번쯤은 최소한 한 번쯤은 다시 뛸 수 있다. 그것도 축복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냐 아니냐 이렇게 묻잖아요. 네? 37년생 형님이 답변을 해주셔야죠.
1: 모른다고 임마.
0: 뭐? 아니 그렇게 오래 사셨는데도 모르십니까?
1: 왜냐면 그 사실 사랑이나 우정과 사랑 사이, 사랑과 우정 사이라는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0: 예.
1: 그 참 그 사이 그 남정
0: 그 자전거 탄 풍경이 부른 건가요?
1: 아니요, 그 피노키오가 불렀어요.
0: 피노키오가 불렀다고?
1: 뭐 바쁜데 뭐 아무나 부르면 어떻겠습니까만은 그 사랑하고 그 우정 사이가 종이 한 장처럼 아주 아주 애매한 사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도 이제 거의 100살 가까이 돼봐. 그래도 사랑은 모르는 거야.
0: 아, 그렇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그래서
1: 선생님도 이제 90살 다 돼 가시는데 요즘 사랑에 빠지셨나요?
0: 대부분 다 돌아가실 나이라서 원만 나이가 좀 저는 좀 디피컬트합니다. 그래서 이분을 위해서 저는
1: 선생님 초등학교 동창은 아직 생전에 계신 분이 몇 분 계세요?
0: 확인된 것만 한 두세 명 남은 것 같은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러면 어떤 곡을 선곡을 해줄 거예요 이 사연에?
0: 1977년 발표된 데뷔분의 대표곡.
1: 저거 하려고 그랬는구나.
0: 응?
1: 저거 데뷔분이면 You Light of My Life?
0: 너 오늘 뭐 대사가 어디 유출됐니?
1: 아니 이거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한 거지. 맨날 똑같은 것만 선곡을 해요 그래.
0: 또 들어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냥 하루하루
1: 아니 사람. 맨날 똑같아 그래.
0: 그 가사는 아십니까?
1: 아니 팝송이 얼마나 많은데 맨날 똑같은 것만 해요. 네?
0: 1년에 한 번, 1년 전이면 내가 올해까지 계속 버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계속 준비를 해봤습니다. 데뷔분에 당신은 나의 인생에 아주 밝혀주는 그런 사랑의 고백을 담은 명곡입니다.

네, 데뷔분의 You Light My Life 들었습니다. 선생님, 이 You Light Up My Life잖아요. 이 Light Up이라는 게 뭔 뜻이에요?

0: 그럼 내 인생에 당신은 나에게 빛이 되었다, 등불이 되었다. 뭐든.
1: 아니, 그러니까 라이트업이 뭔 말이냐고. 네?
0: 지금 진지하게 묻는 겁니까?
1: 예.
0: 라이트업, 빛이 되었다.
1: 뭐가 빛이 되었대요? 내 인생을, 너는 내 인생을 켰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0: 그건 뭔지 좀 번역하기에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1: 아, 그렇습니까?
0: 따블로 얘 좀 어떻게 해봤죠?
1: 신우이님께서, 아, 아까도 저희가 문자 소개해드렸는데, 예. 신우이, 허리케인 신우이 청취자가 문자 보냈네요. 아, 신청곡을 보냈어요, 선생님?
0: 예, 예.
1: 뭐라고 읽어요? 저거 영어?
0: KT 페리.
1: KT예요?
0: KT 페리입니다. KT 페리의 캘리포니아 걸스를 주시면서 그 일구 아저씨가 그 구박받는 중앙 어르신께 들려드릴 노래라면서 KT 페리의 곡을 주셨는데
1: 아, 이거 선생님한테 헌정하는 곡이래요.
0: 그러니까 이거 이제 네가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1: 아니 제가 어떻게 이 노래를 카티인지 KT 페리인지도 모르는데 저는. 네? 자, 어, 어떤 이게, 노래입니까? 이게 캘리포니아의 그, 소녀들?
0: 그렇습니다. 그 캘리포니아의 그 해변을 배경으로 네. 그 조금 그 야시시하게 그 핫팬츠도 있고 비키니도 있고 그 캘리포니아의 그 아름다운 여성들을 연상시키는 그런 노래입니다.
1: 뭐 들, 맞아요?
0: 들어보시면 이제 가사들이 살짝 나오고
1: 캘리포니아 비치 이런 데 가보셨어요?
0: 지금 집 앞에 그 무슨 내 천도 못 가봤는데
1: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이따 틀어드리는 걸 하고요. 이어서 4636님의 신청곡입니다. 6월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18일입니다. 문득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늘 높은 곳을 바라보며 달려가려 하지만 정작 우리를 지탱해주는 건 가장 낮은 곳에서 묵묵히 땀 흘리고 있는 이 신발 한 켤레라는 사실을요. 아, 4636님께서 오늘 통찰력 있는 에세이를 또 보내셨군요. 새로운 달을 맞이한다는 건 그만큼 값진 훈장이 쌓였다는 뜻이겠죠. 더위에 건강들 잘 챙기세요. 예. 하여튼 정작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는 건 제일 낮은 곳에 있는 우리 신발 한 켤레다. 예. 신발 신고 오셨어요, 선생님?
0: 뭐, 밑바닥
1: 아, 선생님, 어떻게 신발 안 신고 오지 스트랩바를 신고 오셨어요?
0: 아니 뭐 재활용품에 남아있어서 좀 주워왔습니다.
1: 아, 그렇군요.
0: 여름에는 이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1: 그렇죠. 네. 여름에 쓰레빠지요. 그러시면서 4636님께서 아바의 그 워털루 아 이거를 신청하셨네요. 네.
0: 워털루가 그 지명 아닙니까? 네.
1: 지명이죠. 워털루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 있는 지명인지 아시죠?
0: 지금 뭐 지식자랑 시간입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워털루가 지명인데 네.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얽혀 있는 거예요?
0: 그 나폴레옹
1: 나폴레옹이
0: 그 벨기에의 네. 그 워털루 전쟁에서
1: 네.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0: 그냥 듣자 임마.
1: 아이가 그러니까 나폴레옹 워털루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2: Let's take a chance.
0: 졌잖아.
1: 몇 년도야?
0: 제발 듣자.
1: 1812년.

0: 선생님한테
1: 예.
0: 황당 이종황 선생님 늘 잘 듣고 있습니다. 최일구 선생과 티키타카도 재밌고요. 순간의 애드립도 감칠맛이 납니다. 황당 선생의 강력한 라이벌 임국희 선생도 타계를 하셨는데 얼마 전에 혹시 좋아하셨는지요? 이종황 선생님은 여기 계신데요. 네. 어찌 세월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TBS도 하루빨리 정상화 기대합니다. 신청곡 있어요. 네킹콜의 투영 듣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불호동에서 정석환. 아니 이종황 선생님, 그 임국희 선생님도 추억 있으실 거 아니에요?
1: 저는 그 이종황 아닙니까? 예. 네. 우리 전에 이제 별세하신 우리 이종환 선생님하고 우리 임국희 씨하고 같이 이렇게 방송을 같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0: 아, 이종환 선생님하고.
1: 그렇죠. 네. 두 분이서 이종환 씨가 이제 프로듀서를 하고
0: 네.
1: 임국희 전 아나운서께서 DJ를 하시고
0: 그때 이종황 지금 선생님은 뭐 하셨어요?
1: 저는 그때 뭐 그냥 뭐 이렇게 가리지널 하면서 그냥 동네막내 이렇게
0: 앵무를 해요?
1: 동네막내에서
0: 가리기 뭐요?
1: 그럼 깊게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0: 가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1: 가리지널.
0: 그게 뭐예요?
1: 오리지널 옆에 가리지널이 있지 않겠습니까?
0: 아, 참 임국희 선생이 심야 여성 DJ 시초죠. 임국희 전 아나운서께서 2주 전에 타계를 했네요. 향년 88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그러면 정석한 청취자 신청곡 네킹콜 투영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이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2: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왜 이렇게 더운 거야.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4: TBS 교통정보 2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남대로 교보타워 사거리에서 강남역 쪽으로 가는 길인데요. 하위 2개 차로를 막고

현재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부근 지나는 분들 차로 변경에 좀 유의하셔야겠고요. 그 밖에 주말을 맞아 나들이 갔다 돌아오는 차량들로 고속도로에는 주로 서울 쪽으로 긴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양양분기점부터 시작된 정체가 강일까지 군데군데 이어지면서 총 30km 가까운 구간에서 밀리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1시간 사이 정체 구간이 부쩍 늘었는데요. 금호분기점 진출로 1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한 사고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사고 지점 뒤쪽으로 1km 정도 더딘 흐름이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4도, 습도는 52%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스피커를 씹어먹는 박력과 흥분. 듣지 않고는 믿을 수 없는 소. 라디오 역사 초유의 황금 같은 사나이. 그의 이름은?
1: 우리 사이에 동성명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0: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2: 절찬리 방송 중.
3: 윤윤서양이 부릅니다. 문경 세제 너무 높아 님이 못 오냐. 자, 윤윤서양이 부릅니다. 문경 세제.

좋습니다. 자, 지금도 저 뭐 계속 뭐 축구 재방송 계속 저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예? 지금 뭐 저보고 저 그라운드 가서 뛰라고 그러면 저 골대에서 하프라인까지나 제대로 뛸려나. 저 1500m 고지대에서 우리 선수들 정말 대단하고요. 아까 동대문 프로 축구 조기 축구단의 청취자님도 그런 해설을 했습니다만은 저 체코 선수들이 후반 들어가지고 체력이 완전히 바닥난 것 같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께서 올려주시는 문자도 축구와 관련된 문자 예, 많이 올려주고 계십니다. 닐리리아님은 오늘 저녁은 경기를 재방송 보면서 치맥 각입니다. 예. 오전에 실시간으로 못 보셨으니까 그거 괜찮네요. 예. 어차피 또 재방 계속 나올 테니까 재방을 보면서 예, 치맥. 야, 좋네요. 파란파도님은 내일 진천 놀러 가는데 토종 딱 몇 마리 가마솥에 튀겨야겠어요. 야, 잔치가 벌려졌습니다. 좋습니다. 아, 기분 좋네요, 정말. 오늘 1차전이었는데 만약에 이 체코한테 그냥 오로지 그 신장의 힘으로 우리가 져가지고 1-0으로 끝났어 봐. 얼마나 기분이 눅눅했을 텐데. 아우, 좋습니다. 예. 자, 이제 잠시 후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합니다. 3승에 도전하는 챔피언, 남산씨. 예. 남산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도전자가 어떤 분이냐? 유명 연예인이 나오십니다. 예. 장돌이. 장돌이라는 예명을 갖고 계시면 드라마 옛날 야인시대 알죠? 거기에 장돌이 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예. 장돌이 그 못 빼고 막 망치질하는 그 장돌이 있잖아요. 예. 누구냐? 가수 겸 배우 양지호 씨가 출연을 합니다. 지금 뭐 빨간색 옷 입고 밖에서 중절 모자까지 쓰시고 대기 중이신데요. 여러분들 유튜브 시민의 방송이나 50원 유료 문자 샵 0951로 두 분한테 응원 문자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로지 열정 하나로 네, 60 넘어서 열정 하나로 가수의 꿈을 이어가고 있는 두 분께 격려의 박수 미리 좀 보내주시고요. 예. 장돌이다라고 해서 비중 없는 역이는 아닙니다. 예. 그대 야인시대에서 어떤 역을 했냐면은 그 옛날 그 이천의 두목 이정재 씨가 예. 후배로 나올 정도로 장돌이 씨가 한수 높은 그 파워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있다가 그 육성, 야인시대 그 육성 많이들 보셨잖아요. 생각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 육성도 저희가 틀어드릴 거예요. 예. 자, 이런 가운데 6010번님이 교통제보를 해주셨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379km 지점 오산 졸음신터 부근에 화물차와 승용차 7대 관련 사고가 났습니다. 너무 큰 사고가 나서 사고 처리 중인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 큰 사고네요. 7대 관련. 그러니까 상행선이에요.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예. 379km 지점 오산 졸음신터 부근이라고 합니다. 예, 참고들 해서 우회하실 분은 우회를 미리 좀 해주시고 하기 바랍니다. 자, 이제 힘든 싱어 할 건데 8050님이 역시 축구와 관련돼서 노래 선곡을 하셨네. 축구 역전승 기념으로 진영의 더없이 기쁜 날 듣고 싶습니다. 아, 좋습니다. 근데 더없이 기쁜 날이 아니고 정확한 제목은 더없이 좋은 날 듣고 힘든 싱어 하겠습니다. 다들 들어오시라고 그래.

0: 중에 나만 하면 돼.
1: 알겠습니다.
0: 예비스타의 산실, 보정 없는 진검승부, 짠내나는 뮤직쇼, 서바이벌 힘든 싱어 특집 기획, 애들은 가라!
2: 실버돌 힘든 싱어!
0: 박수, 박수, 박수! 아, 오늘 호흡 쫙쫙 맞습니다. 여기 출연하면 무조건 뜹니다. 애들은 가라! 60살 이상만 출연이 가능한 숨겨진 강호의 고수들이 나왔습니다. 먼저, 보조 MC계 태수.
1: 해수? 이거 모래시계, 힘든, 모래시계 말하는 거.
0: 힘든 작곡가 김태발. 이것도 돈가스가 쏘는 거? 보조 MC계의 태수? 왜 이렇게 쏘라세요?
1: 모르겠습니다. 나 떨고 있니? 뭐 이렇게 축구를 보면서 또 설레고 떨고 있고, 뭐, 혹은 힘든 싱어를 하니까 떨고 있나. 그거를 조금 비교를 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0: 뭐 후배한테 뭐 존칭까지 그래.
1: 아니, 속은 안 그래요.
0: 자, 지난주에 실버돌 가수 민서연 씨를 물리치고, 실버 이게 뭔 소리야? 실버들 힘든 시간 2승을 거뒀죠? 태발 씨 2성 남녀 대결했는데 어땠어요?
1: 자 일단 뭐 힘든 시간은 항상 결승전 같은 기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남산 씨가 계속 이렇게 힘들게 올라오고 계신데 아무튼 오늘도 역시 아까 우리 1구행디가 소개해 주신 것처럼 긴장되는 힘든 시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0: 자 긴장들 하지 마시고. 오늘 남산 씨의 3승을 막아설 새로운 도전자입니다. 남산 씨의 새로운 도전자 소개해 주세요.
1: 자, 우리 인트로에서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배우이자 가수인 실버돌입니다. 일단 드라마 야인 시대에서 지방 주먹패 출신. 야, 이 짱돌이도 아니고 장돌입니다. 장돌이로 활약한 배우 출신이신데요. 거기서 일본의 그 징병령을 피해가지고 종로로 올라와서 김두한과 대립하면서도 그 특유의 나긋나긋하고 그런 점잖은 톤으로

0: 대사를 소화해서 화제가 되었던 그 인물. 아, 우리 양전이 그 목소리 한 번만 조금만 내주시면 안 돼요?
1: 어이, 두아나오. 얘 만나서 반갑구만.
2: 오, 두아나오 그랬구나.
0: 김두한 씨한테 두아나오라 그러는 거야?
1: 서열이 밑입니다.
0: 아, 김두한이 밑이에요?
2: 예. 유튜브에 양지호 씨 장돌이 역할했던 거 녹음해놨어요? 한번 들어봐. 그때 극중 걸로. 자, 들어봅시다.
3: 이번 오야봉 회의에 아무도 참석하지 않은 것이 바로 그 이유라고 해야 할 것이오. 글쎄, 이 딱히 누구라고 말할 순 없고, 사실 그들보다는 지금 중국에 있다는 시라소리라는 사람이 아마 제일 셀 거예요.
2: 오, 애들은 가라. 시라손이 불러라. 아. 이 장도리 씨 그 그때 당시 극 중에.
1: 네네.
2: 아, 이게 무슨 장면이었어요?
1: 이게 이제 그 이제 종로패들이 네. 김두한이가 세다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뭐 그거는 뭐 그렇지 않다. 그 중국에서
2: 시라손이다. 네, 저거.
1: 시라손이란 인물이 아마 가장 셀 거.
2: 그래서 그 어떻게 됐어요? 저도 뭐 그 야한시대 보긴 봤습니다. 다 네. 기억은 안 나니까. 네. 김두한하고 붙었어요?
1: 아니요, 안 붙었죠.
2: 누구하고 붙었어요?
1: 아, 저는요. 네. 붙은 사람이 없어요. 아니, 다 장돌이기 때문에 그냥
2: 근데 왜 장돌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1: 아니, 모르겠어요. 극중 배역이 이제 장돌이라는 배역인데 그 네. 그 이제 이천 지역의 이천 보스예요. 이천 보스고 그
2: 이제 동대문 경기도 이천에
1: 예, 예.
2: 거기도 거기 이정재 아니에요? 이정재.
1: 이천. 이정재가 이제 제 밑에 바로 집게부하죠.
2: 아, 극 중에 그렇게 나옵니까?
1: 예,
4: 자,
1: 예.
4: 그럼 일단 소개를 해 드리고 마죠.
2: 네. 네.
4: 자, 그럼 그가 본인이 운영하는 노래 연습장에서 매일 2시간씩 연습하시면서 크, 남산에 우리 남산 씨 아닙니다.
5: 네,
4: 진짜
5: 네.
4: 남산에 오르셔 가지고 소리도 지르고 아주 맹 연습을 하신 배우 겸 가수 만능 엔터테이너 이제 소개합니다. 아이고 양지호 씨 어서 오십시오.
2: 아이고 반갑습니다. 빨간 옷 입고 오셨어요. 예. 노래 연습장을 어디서 하시는데요?
1: 아, 충무로에 있는 그 동국대 앞에 그 먹자골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학사 주점하고 이제 노래방을 운영하고 있죠.
2: 아, 지금도?
1: 네네.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러면 동대 정문 쪽이 아니고 후문 쪽?
1: 그렇죠.
2: 제일병원 쪽?
1: 예, 예. 그렇습니다.
2: 오, 예. 그러시구나.
1: 근데 예. 학생들이 정문보다는 후문으로 많이 다녀요.
2: 그러니까.
1: 예, 가까우니까. 예.
2: 그렇구나. 그러셨구나. 예.
4: 그리고 저희가 프로필을 아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좀 봤더니요.
1: 네네.
4: TBS, 잠깐만. 저희 방송국
1: 예.
4: 같은데요. TBS.
1: 예전에 그 남산에 있을 때.
4: 예, 교통방송 가요제에서 예. 최우수상을 받았다는데.
2: 오, 그래요?
4: 예, 예. 이게, 잠깐만. 우리 파블로 PD 그런 게 있었습니까 예전에?
1: 그 다섯 명씩 그 경합하는
4: 예.
1: 예. 프로가 있었어요.
4: 아, 거기서 우승을 예, 하신 거예요?
2: 몇 년도쯤이에요?
1: 그게 아, 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는데 좀
2: 10년 전, 20년 전.
1: 10년 전쯤.
2: 10여 년 전쯤. 예, 예.
4: 그렇죠. 여기가 한 10년 됐어요. 예,
2: TBS 남산 시절에.
1: 예, 예. 아,
2: 그러면 거기 남산 스튜디오 와서 했습니까?
1: 예, 예.
4: 그럼 상금도 혹시
1: 예, 그때
2: 얼마? 아, 라디오가 아니고 TBS TV에서 해야 되네.
1: 네, 네.
2: 상금도
1: 네.
2: 받으시고
1: 네.
2: 그때 받은 트로피는 갖고 계세요, 그러면?
1: 트로피 아니고 지금 뭐 그걸 주시더라고. 뭐 상품 백화점 상품권.
2: 아, 백화점 상품권.
1: 네. 네. 그걸 50만 원 줘 가지고.
2: 자, 좋습니다. 그러면
4: 그나저나 우리 남산 씨는 지금 네. 말을 못 하셔서 되게 안절부절 하시는데
5: 아, 오늘 우리 훌륭하신 선생님 나오셨어요. 오늘은 듣는 것도 제가 또 이기는 한 방법입니다.
4: 아, 지금 계속 이러셔. 아이씨. 아유, 내가 언제 들어가지 지금. 아이씨, 지금 안절부절 못 해 지금.
5: 이정재 위에 그 서열이시 때문에
4: 오늘 잘못하면 장돌이로 맞아요.
5: 제가 예. 뽑힙니다.
2: 아, 네. 아, 오늘 약간 좀 어수선합니다. 자, 그러면 아직도 남았어요.
5: 예.
2: 장돌이 선생이 해야 될 게 남았으니까 좌불안석 하지 마시고.
5: 예.
2: 자, 실버돌 힘든 싱어 지금부터 30초 셀프 PR. 자, 장돌이 양지호 씨 시작.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양지호라고 합니다. 타이틀곡은 마사낭 여인의 향기로 열심히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아이, 좋습니다.
4: 어서 오십시오.
2: 지금 깔리는 노래.
4: 예. 고양이, 뭐, 제가 정확히 못 들었는데, 예. 마산 뭐라고 했는데요?
1: 이게 제목만 마산왕이고요.
4: 네.
1: 고향은 충남 공주가 고향인데. 저희 작곡가 선생님한테 이야기해서 네. 원래 제목이 이짜 이짜라는 제목이었는데 너무 촌스러워서 네. 제가 제목을 바꿔달라고 그랬죠, 선생님한테.
2: 네. 마산왕.
1: 예.
2: 그러셨구나. 네. 어떤 분이 작사 작곡을 하셨어요?
1: 이게 이제 그 안원자 작사 김현우 작곡이라고 예전에 그 저 개운숙, 네. 박계성 이런 가수들을 네.

0: 추나 알겠습니다. 그 유명한 작곡가.
1: 어차피 1라운드는 시그니처 본인 곡이니까 네, 네. 이따 불러드릴 거죠. 네. 네. 네. 고향 마산이다. 노래 제목이.
2: 예, 예. 마산항.
1: 마산항.
2: 네. 마산항. 고향은 충남이시고. 예. 예.
1: 자, 그럼 여기까지 하고. 자, 우리 남산 씨 차만 타면 오는데. 예.
3: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애국가에도 나오는 가수 남산입니다. 차만 타면 오는 대로. 예. 국민 가수가 되고 싶죠.
1: 저기 여보세요. 네. 그냥 저 말로만 하세요. 그 주먹을 줬다 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3: 국민 가요 등단 그날까지 네. 최고의 노력과 최고의 방송으로 거담하겠습니다. 네. 아,
1: 알겠습니다. 지금 나오는 노래가
3: 차만 차면 오는데. 오는데.
1: 그 왜 안 가는 거예요? 도대체 차고 가면 되지.
3: 아, 차만 타고 오는 데는 희망을 네. 올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 네.
1: 그러니까 왜 안 오냐 이거예요.
3: 아, 그건 사연이 있겠죠.
1: 아, 사연이.
3: 네. 노래가.
2: 자, 그리고 양지호 씨가요, 지금 네. 맞은편에 양지호 가수님께서 남산을, 일단 뭐, 동국대 쪽에서 그 영업을 하시면은 네. 남산이 가깝지 않습니까?
3: 그렇죠.
2: 남산을 그렇게 좋아하신다 그러는데, 올라가셔서 노래 연습도 하시고.
3: 전에 그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네. 남산 있을 때
1: 학교
3: 다닐 때
1: 또 서울 예전 출신이거든. 어, 네. 두 분이 다 남산하고 인연이 있으시구나.
3: 고향도 저하고 비슷합니다. 어. 대전 공주.
1: 대전 공주 예.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남산 씨 오늘 또 삼승 도전 하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3: 아, 가면 갈수록 어렵고요.
1: 네.
3: 아, 우리 또 훌륭하신 선생님 나오셔서
1: 네.
3: 제가 오늘 좀 험난한 길을
1: 자꾸 뭐 선생님 갈까서. 그러는데 여보세요. 우리 아저씨들 네 명만 앉아 있는데 예? 한번 전문 용어로 민증 좀 깔까?
3: 어? 왜냐면은
1: 아, 가만 있어 보세요. 아니 뭐 여성 가수가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만 뭐 다 늙어간 아저씨들 네. 앉아 있는데 저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네. 돌아가면서 자기 예? 연식 네. 대기. 나 60년.
3: 62년 범띠입니다.
1: 예. 62년 예. 호랭이 또
0: 예. 64입니다.
1: 606264.
0: 예.
1: 어, 양지호 씨는 64.
0: 예.
1: 어, 짝수로 우리 저 김태발이는 뭐 네가 얘기 안 해도 내가 얘기하면 66. 여기 말띠거든. 어떻게 두 살씩이 돼 있네?
3: 아, 그러네.
1: 606264 66.
2: 야, 여기 저 밖에 68 들어와 봐.
1: 아, 그렇지. 68이야. 돈가스 제가 몇 년생이? 쟤는 70몇 년생이에요.
2: 170이에요, 70.
1: 70. 73이래, 73. 아, 젊었다 이거야. 알겠습니다.
2: 아, 근데 참 이렇게 어려워 보이는데, 젊으시네요, 아직.
3: 운동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1: 근데 선생님 그러면 안 되지. 예. 여기가 양지호 씨가 두 살 동생인데.
3: 이정재 위에 서열이기 때문에 잘못 보이면 제가 좀 힘듭니다.
1: 여보세요.
3: 예.
1: 너무 오버하지 마.
3: 아, 예, 예.
1: 자, 그럼 이제 남산대 양지호. 네. 애들은 가라 실버돌 힘든 싱어 라이브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김태발 씨가 참여 방법 청취자들한테 안내 좀 해주시고.
2: 자, 청취자 여러분들도 직접 한 표 행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취자 응원 문자 50%, 제작진 점수 50% 합쳐서 오늘의 우승자를 뽑게 되는데요. 무료 문자 TBS 앱 그리고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로 1번 남산. 1번 남산, 2번 양지호, 2번 양지호, 1번이나 2번 아니면 이름 써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1: 네, 네. 자, 그러면 1라운드는 본인들의 노래입니다. 가수 자기 노래. 자, 첫 번째 도전자부터 저희가 하거든요. 양지호 씨의 아까 얘기했던 마산항, 그죠? 네. 자, 마이크 앞에 좀 준비 좀 네. 해주시고요. 저 헤드폰은 저기 있는 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쓰시고. 자, 지금부터 양지호 씨, 2번 양지호 씨입니다. 양지호 생각이 안 나면 장돌이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자, 본인 노래 마산항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박수!

0: 김창일의 노래 마사나 듣고 왔습니다. 참 연륜이 없으면 이런 노래가 소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자 이자
1: 소화하기 어렵네요. 예.
0: 여보세요. 형이 한번 하잖아. 아 이게 딱 들어도 이게 와닿네. 이자 이자 이제는 이자 참 마사랑이 이제 이 시름을 안고 밤에 이제 갔는데 그죠? 갔더니 등대도 졸고 있어.
2: 아이고.
0: 야, 뭐 그 세상 남, 끝나갈 것 같은데.
2: 남자의 그 시련의 아픔을 노래한 노래.
0: 그러니까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련에 죽지 않고 다시 일어난다 이런 얘기죠.
2: 그렇죠.
0: 그렇습니다. 그런 가지고 죽고 나버려 안 되지.
2: 그렇죠, 그렇죠.
0: 정말 연륜이 없으면 이 노래가 소화하기도 힘들고 또 이해도 안 되는 노래예요. 이해가 됩니까?
2: 예, 아, 됩니다.
0: 66말띠.
2: 예, 되고 있습니다.
0: 이해되고 있습니까? 아,
2: 그, 네. 저는 그나저나 남사님 자꾸 엉덩이 들썩들썩 하지 말아주십시오.
3: 아니, 제가요.
2: 자꾸 뭐 얘기하시려고 지금.
3: 네? 제가 그 앨범을 발표한지 몰랐는데.
2: 마이크 좀 대고 얘기해.
3: 유튜브를 쳐다보니까 앨범도 발표하시고 가수시더라고요. 아까 노래 하시는 거 보니까.
2: 여보세요.
3: 예.
2: 남사님이나 좀 잘해요. 좀 자기 좀 신경 써요. 제발.
3: 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2: 예. 자, 일단 문자하고 내용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양지호님이 제가 노래를 들었는데 사실 가수 노래하시는 분들이 노래를 잘하려고 좀 꾸며내는 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0: 맞아 맞아.
2: 이자 이자도 뭐 이래서 뭐 히히 막 이렇게 힘을 줘서 막 꾸며내시려고 그런 분인데 본인 목소리 그대로 있는 그대로 내시니까 예. 편하게 들리시네요. 예.
0: 김태발 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작곡가입니다.
2: 아, 예. 아 20년째 그러고 있어요. 상태 안 좋은 대로. 자 유튜브로 캠님께서 직이네요. 직입니다. 이렇게.
0: 그다음에 네. 여기 또 있어. 네. 마산왕을 보는 듯한 멋지게 잘 부르신다.
2: 감사합니다.
0: 칭찬 일색이에요.
2: 네. 와, 스토리가 박수. 보이는구나. 스토리가.
0: 박수.
4: 감사합니다.
2: 멋지게 잘 부르십니다. 그리고 유고 이사님께서 장도리님 케이블 방송에서 저희 그 아버님을 모시고 노래 공연을 봤습니다. 효심에 뭉클했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응원도 드립니다. 아, 크게 성공하십시오. 하셨네요.
4: MBN 특종 세상.
2: 아
0: 네. 거기 출연하셨어요? 예,
2: 아버님하고?
4: 예, 아버님하고 같이.
0: 언제?
4: 한 2년 됐죠.
0: 2년.

0: 작년에
1: 돌아가셨어요.
2: 아이고 아이고.
1: 그 저하고 그 작품을 찍고 3개월이 더 돌아가셨어요.
3: 아유. 네. 그러니까 거기 특정 세상에 이제 연예인들 예. 가수 배우 하셨던 분들이 주로 네. 나오는데 네. 아 저는 그건 못 봤는데 네. 가끔 가다 여기저기 들려도 재방송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네. 2년 전에 네. 아버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1: 아, 이제 아버님 이제 지병이 좀 있었어요.
3: 예, 네. 그러셨구나.
1: 지병이 좀 있었는데 급속도 이 작 이거 저 특정 세상 찍고 나서 네.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셨어요.
3: 아이고, 아버님 얘기하면서 목이 메시네 또. 아, 알겠습니다.
2: 장 여사님,
3: 많은, 다들 알고 계신다는 네. 청취자분들. 예.
2: 장 여사님께서 양지호 가수님 목소리가 정감이 있고 구수하다고. 아유, 또
3: 공주요?
1: 네, 공주입니다.
3: 공주요? 아~
1: 예, 공주예요.
3: 남산 어디요?
4: 저는 대전입니다.
3: 대전이요?
2: 네. 아, 비슷하시네요.
3: 자, 이제 그러면 대전이요, 남산 씨. 차만 타면 오는데 1번 남산이 부릅니다. 한 청취자가 남산 씨면 배가 남산만하게 불렀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카메라에. 그거하고 배 부른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예. 자, 반주 주세요. 차만 타면 오는데 왜 안 오나 몰라. 돈이 없어서 그러냐. 1번 남산입니다. 문자

댄스까지.

0: 많다면 모두 네.
1: 아니 그리고

0: 마무리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진행을 하다.
1: 막혔어.
0: 아,
1: 이분 호흡이 막혀가지고. 어,
2: 노래를 자주 안 하시면
0: 노래 하시다가 보내실 뻔했네요.
2: 애같이 연습 안 하시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1: 여보세요. 이렇게 따라해 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그렇지, 어디 그렇지, 라디오 방송 가봐.
2: 그렇습니다.
1: 진행자가 가수 노래 따라해 주는 데 없어요.
2: 맞습니다. 그렇죠.
1: 그런 네. 라디오 방송 들어봤어요, 양지호 씨?
3: 못 봤습니다.
1: 네, 못 봤어요.
2: 제가 제일 중요한 선생님이십니다.
1: 아니, 두 살인데 뭐 자꾸 선생님이야, 선생님. 네. 자, 문자 소개해 주세요.
0: 자, 일단 그 우리 남산 가수님께서 몇 번 이렇게 서너 번 이제 오시니까
2: 예.
0: 저번보다는 이제 되게 이제 좀 마음에 여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1: 네, 네.
0: 아, 여유. 춤도 추시고.
1: 아니, 네? 지난번에 나올 때 탭댄스 축가 말까 하다가 안 줬는데
0: 아, 맞아요.
1: 아, 오늘 많이 하더라고 스텝을 네. 이렇게.
2: 어저께 네? 태전에서 네. 방송 녹화하고 왔습니다. 우리 댄스 선임들하고. 그 여운이 아직까지 이어져.
1: 태전에서요? 아~ 네. 무슨 방송에 녹화?
2: 저는 탑텐 가시라 해가지고요.
0: 네.
2: 태전 TJB에서 아~ 전국 방송 나가는
1: 거예요. 아우, 좋네. 예. 네, 좋습니다. 네, 그거 탭댄스 쳤어요, 그래서?
2: 아, 여기 안무 그대로 했죠.
1: 아, 네. 백댄서까지 있어가지고.
2: 그렇죠, 예.
1: 몇 분이나?
2: 네 분이요.
0: 어휴.
2: 남자 두 분, 여자 두 분. 안무를 짜서, 연습해서.
1: 나중에 그러면, 이, 만약에 여기 힘든 싱어 예. 가왕으로 이제 다섯 번 이겨야 됩니다. 예. 오늘부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 그렇죠.
1: 희망사항인데, 만약에. 하면은 한번 그 백댄서들 모시고 와서 같이 할 수 있어요?
2: 출연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1: 네.
2: 여기 음악 소리가 들려야 되거든요. 그 선생님들 음악을 듣고 율동을 안무를 하기 때문에
0: 아 그건 옆에서 일구행디가 불러줄 거예요.
2: 아, 예.
0: 걱정하지 마세요. 그 일단 아, 그 안무팀이 보통 움직이면은
1: 네.
0: 그 연 그 춤추는 비용이 들어가요. 사실
1: 그러니까 인건비가 들어가요.
0: 네, 인건비가 들어가요.
2: 비용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 네. 장소 협소하다 보니까
0: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2: 네, 피아노
0: 그
2: 추우든지.
0: 비용을 네? 남사님
2: 네.
0: 그 비용을 네. 저희 주세요. 저희 둘이 줄게요, 그냥. 네? 아, 안 될까요?
1: 지금 얘가 추라 그래.
2: 날씨가 더우니까 좀 힘들어 보이시니까.
0: 자, 3031님께서 시라소니 그리고 김두한은 주먹으로는 세지만 그 노래 실력만큼은 남산보다 더 높고 넓은 남산 오빠가 최고입니다. 오빠 파이팅. 오빠의 팬 미정이가.
2: 아유, 고맙습니다.
0: 미정 씨가 누굽니까?
2: 뭐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문제 없이
1: 뭐 갑자기 급 당황하시는 것 같아요.
0: 뭐 있어. 네. 8765님께서 남산 가수님 가수님이 나오시면 더 분위기가 흥미진진하고 즐겁네요. 이번 신곡도 참 좋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1: 아니, 남산 씨가 아주 유머가 있으셔가지고 네. 재밌어.
0: 그 네. TBS 앱으로요. 북중미 두꺼비들미 남산의 야무진 율동 그리고 MC분도 보고 배우시면 좋겠다 하시는데 일구행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예?
1: 자 1라운드 대결을 마쳤습니다.
0: 나 누구랑 네. 얘기한 거예요 지금?
1: 아니 거기까지 해. 자 이제 36분이라
0: 네.
1: 바로 잠깐 쉬었다가 2라운드로 네. 바로 가야 될 것 같아 시간 관계상.
0: 네.
1: 자
0: 네.
1: 그러면 이제 1라운드는 자기들 노래를 했는데
0: 네.
1: 2라운드는 이제 커버곡으로 갑니다.
0: 네.
1: 저 양지호 씨, 장두리 선생은 뭔 노래 하실 거예요?
3: 아, 백음성의 내 여자, 내 남자.
1: 백음성의 내
3: 여자, 내 남자.
1: 내 남자, 내 여자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3: 아,
1: 내 여자,
3: 되겠죠.
1: 내 남자. 예. 자, 그리고 우리 남산 씨는 어떤 거 할 거예요?
2: 허리케인 그 방송에 둥지를 틀으라고
1: 네.
2: 제가 이제 K본부에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0: 네.
2: 둥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1: 저기 남진의
2: 예,
1: 둥지
2: 예, 예. 예.
1: 뭐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지 아까 JTBC에 가서 노래했다고 그러지 이번에도 KBS
2: JTBC에 아니요 전국 탑10 가시라고 SBS 대전 TJB
1: 아 TJB
2: 예. 예.
1: 그렇게 꼭 이력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2: 아, 왜냐하면 청취자분들이
1: 예.
2: 어디서 노래한 것을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1: 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곡 소개는 두 분이 다 했으니까 네. 바로 이어서 2라운드 양지호 씨의 백음성 노래입니다. 내 여자, 내 남자 듣겠습니다. 반주 주세요. 2번 양지호입니다.

0: 두 번째 노래 백음성의 내 여자 내 남자 잘 들었어요. 자리 좀 앉으시고요. 예. 자, 문자 좀 소개해 주세요.
1: 황혜성님께서 천안문화예술협회 부회장 양지호 화이팅입니다. 어?
0: 천안문화예술협회 부회장
1: 예, 예. 예.
0: 아니 공주신데 또 천안까지.
2: 아, 이제 천안에다가 이제 친구하고 예. 이런 저 뜻깊은 단체를 좀 하나 만들자 해서 지금 만들고 이제 친구가 이제 회장을 하고 있고 제가 예, 이제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0: 그러시구나. 예. 그 천안문화예술협회 나온 김에 어떤 일들 하고 계세요? 좋은 일을 하시나 봐.
2: 이제 지금 뭐 이제 봉사활동도 하고 버스킹도 하면서 이제 가요제를 그쪽에다가 이제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0: 예. 좋습니다.
1: 자, 그리고 홍수연님께서 64년 용띠, 아까 나이를 들으셨나 봐요. 네. 64년 용띠 친구네. 양지홍가요, 양지옹가요 하셨는데.
2: 양지호입니다.
1: 양지호죠. 그리고 홍세아님이 동갑이라고 말을 놓으셨거든요, 지금.
2: 네네.
1: 친구야, 잘 지내지? 예. 그러셨는데, 예? 세화야, 세화야, 네. 잘 지낸다 얘기해 주세요. 세화야.
2: 세화씨, 잘 지내고, 세화야, 씨. 잘 지내고 있어.
1: 어, 밤길 조심해라. 장돌이다.
2: 네, 애들 부른다.
1: 잘한다. 그렇지, 4044님, 빨간 의상이 멋집니다. 그런데, 헤드폰은, 보시나 봐요. 헤드폰은 네. 왜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2: 아, 모자 때문에 이렇게 좀 썼습니다.
1: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 왜냐면 모자가 네. 이렇게 눌려가지고. 네. 네. 그
0: 모자를 네. 중절모를, 까만 중절모를 쓰고 계신데.
2: 네네네. 네.
0: 쓰시고 계신 이유가 있어요?
2: 아, 아닙니다. 저 모자가 사람들이 좀 잘 어울린다고 그래서. 모자를 만지는데 원래 이제 가발도 썼다가 이제 모자, 머리숱이 조금 없다 보니까.
1: 저기요.
0: 네.
1: 그럼 모자 쓰는 거 자꾸 묻지 마요, 그냥.
2: 머리 알아서 할게. 머리숱이 이렇게밖에 없어서.
0: 아, 괜찮아.
1: 머리가 알아서 할게. 예. 남사님 뭐 근질근질 하신 것 같아요.
3: 가만히 있으니까 저만 가지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도 뭐라고, 얘기해도 뭐라고.
2: 너무 멋지셔요.
0: 자, 이제 남산 씨 이제 두 번째 곡 해야 되는데, 네. 자, 뭐, 이상 없죠?
3: 네, 이상 없습니다.
0: 네,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남진은 이제 둥진데,
3: 예, 예.
0: 여기서 탭댄스 나옵니까?
3: 오늘 다리 한번 털으려고. 아이고. 네.
0: 그러면 남진 씨하고 뭐

0: 목소리도 비슷하다.
1: 맞아요.
0: 평가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남산 씨 노래 듣겠습니다. 남진의 둥지입니다. 자, 1번 남산 씨. 자, 1등 나옵니다. 예, 갑니다. 아, 양발을 걸렸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거의 남산이네. 남진이야, 남진.

0: 벌써 엘비스 프레슬리네. 야
1: 멋있다 남산. 야 정말 멋있어요. 사우스 마운틴 남산. 사우스 마운틴.
2: 댄스를 배워가지고 네. 숨이 차가지고 안 돼서 그다음에 네. 이제 이렇게 안무를 맞춰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1: 뭐 정말 뷰티풀이야. 와 62년생이 아직 저런 열정이 남아 있다는 게 정말 대단합니다. 존경스러워요.
2: 예? 네? 맞습니다. 예. 네.
1: 자.
3: 요게 지금 춤추신 게 제가 아까 방송 들어오기 전에 보여주신 그 KBS 예. 가요 무대에서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
1: 아니, 아니 저기 네. JTBC.
3: 아니, 가요 대전, 무대에서
2: 대전. 그것도 하고 그 가요 무대에서도 이, 네. 이 안무를 선임들하고 같이.
1: 아, KBS 네. 가요 무대도 그렇죠. 직접 출연한 네. 적이 있습니까?
2: 가요 무대 8번 나왔고 작년에요. 그다음에 KBS 그, 노래자랑
3: 뭐 굳이 횟수는 알고 싶지 않은데요.
1: 어, 아무튼 아, 가만 있어 봐. 저 증인.
2: 말만 하면
1: KBS 가요 무대 8번? 예 예. 몇월 나온 거예요?
2: 작년부터 저는 계속 나가죠.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했죠.
1: 오. 작년, 재작년까지? 작년만이 아니고?
2: 예, 재작년.
1: 아, 대단하구나. 저 가끔 그, 보거든요. 저도 예, 예. 트로트 DJ들 하니까.
2: 제가 안 나올 때가
1: 한 번도 못 봤는데, 근데?
2: 제가 안 나올 때가 무신 것 같아요. 아니, 일찍 주무셨다든지.
3: 아, 그래서 아까 이제 들어오시기 전에 예, 예. 어, 굳이 안 보겠다는데 저를 보여주시더라고 이렇게 어 가요 무대 나왔다.
1: 그걸 날 보여줘야지. 어, 그래야지 내가 자랑을 해주지.
2: 가서 너무
1: 자랑하네. 김태발 씨한테 보여주면 그런 거 안 해줘. 남산 씨 예, 예. 다음에 오늘 이겨가지고 다음 주에 오잖아요. 예, 예. 그럼 나한테 보여줘.
2: 알겠습니다.
1: 그래야지 내가 또 저 남산 씨가 KBS 가요 무대도 어? 2년 동안 8번이나 출연했다고 내가 예. 털어주고 그러잖아.
3: 아, 그래도 말은 네? 제가 꺼냈지 않습니까?
1: 아, 그렇지. 그걸 잘했어.
3: 자, 4222님께서 남산, 둥지, 잘한다. 아주 실력 지대로네. 아우님, 멋져부러 하셨어요. 형님이신가 봐요, 4222님께서.
2: 아, 예. 형님도 있고 선배님도 계실 겁니다. 네.
3: 춘자채님께서, 어 섹시해. 남산, 오, 예. 댄스 딸랑딸랑 딸랑딸랑
1: 춘자채님은 여성 저 청취자 같으신데
2: 그 이제 모르세요? 팬들이 이제 주로 여자분들이 많이 계시죠.
1: 아 주로 남성
2: 워낙 인물이 좋다 보니까
1: 어른 뭐 남자 씨가 인물도 헌하시 그러니까
3: 푸른가을 하늘님께서
1: 아, 여성 팬이 너무 많구나.
3: 몸이 아주 가볍네요. 이은영님께서
1: 그러면 TV나 네. 유튜브로 다 본 거야 지금.
3: 아예 그렇죠 그렇죠.
1: 양지호 선생도 네. 다 본 거예요 지금 저 청취자들이 그쵸. 오늘 그리고 동접자들이 네. 이 아저씨 두 분이 나왔는데도 의외로 많이 동접자가 있어.
3: 맞아요.
1: 무려 150명까지. 네. 보통 이런 상황이면 한 50명 들어오시거든. 네. 들어왔다 도로 나가는데 어. 아, 오늘 150명.
2: 양지호 선생님 때문에.
3: 아유, 놀랐습니다.
1: 그럴 때는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덕분에.
2: 덕분에. 네,
1: 그렇게 하는
4: 가요 무대 8회 나오셨는데 더 많이.
1: 저 양지호 씨는 몇 번 나왔어?
4: 저는 가요 무대는 안 나왔습니다.
1: 아, 가요 무대는 안 나왔어요.
3: 야인 시대 많이 나오셨잖아요.
4: 예, 네, 그렇죠. 이제 맞다 보면. 드라마, 영화 많이 했죠.
3: 그러니까.
1: 자, 그러면 모든 대결을 이제 마쳤고, 아은이 너무 재밌다. 에, 저는 속으로는 두 분을 이제 어차피 재미로만 따지면 네. 무승부 시켰으면 좋겠어. 계속 씨 어떻게?
3: 네, 그러니까 왜냐면 저희는 노래 실력보다
1: 청취자들한테
3: 청취자분들이 재밌는 게 저는 저희들은 네. 좋거든요.
1: 네. 청취자들이 한 분이라도 무승부 가자 그러면 저 지휘자 직권으로 무승부.
3: 어, 진짜요? 어.
1: 근데 아무도 안 아니, 보이시네?
3: 지금 이제 말씀을 네. 하셔야지. 자, 1번은.
1: 자, 크크크 나왔어. 크크크. 어.
3: 1번 무승부. 1번 무승부로.
1: 어딨어, 1번 무승부.
3: 아니, 지금 보내주시면 된다고. 어. 유튜브는 실시간이니까.
1: 1번 무승부 가자. 이거 어. 한번 적어주시면 그냥 뭐 오늘 저 밖에서 저 점수 계산할 거 없어.
3: 1번은 무승부, 2번은 승부를 내라. 1번은 무승부, 2번은 승부를 내라.
1: 네, 해가지고. 문자는 안 보내.
3: 어, 문자는 이제 오래 걸리니까 유튜브로 네. 저희가 실시간으로.
1: 한 분이라도 네. 1번 쓰시면은 바로 즉석에서 그냥 무승부 갑니다. 예. 자. 뭐, 없대. 자, 그러면 밖에서 저 PD들이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대결 결과 주세요!

0: 최고의 함께 라디오.
1: 자, 김태발 씨. 네. 어떻게 됐습니까?
2: 지금 유튜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1: 4번 김태발? 네, 뭐야 이거 4번 김태발이라.
2: 다 빼고 나 혼자 하라는 소리예요.
1: 야, 무승부 지금 문자 엄청 오고 있어.
2: 어머, 문자가 오네.
1: 무승부.
2: 어머. 그런데
1: 1번 그려 무승부 가자. 아,
2: 요거는 선심을 쓰신 문자예요. 왜냐면 최일구 앵커 말을 들으니까 아유, 그래, 알았어, 무승부 하자. 그런
1: 나오는 지금 저 문자 폭주하고 있어.
2: 그런 문자도 하냐고.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이 문자가 맞네요. 전체적으로.
1: 하여튼 무승부 된 거야. 뭐 자꾸 뜸 들일 거 없어. 자, 오늘 무승부. 저희가 지금 거의 100년 동안 힘든 시간 하는데 오늘 같은 상황 처음이야. 아니, 그러니까 두 분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냥 보내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다음 주에 만나서 또 털어봅시다.
3: 아, 예. 뭘 털어줬죠.
1: 노래 듣는 것보다 터는 게 더 재밌어.
3: 애들 부를까요?
1: 애들 불러야 다음 주에 애들 쫙 풀어 여기다가.
2: 다음 주에
1: 시간을 잡혀가지고.
2: 저기 우리 양지호님은 다음 주에 코러스로 시라소니에 모시죠.
3: 알겠습니다.
1: 돈가스 PD가 승질 내면서 오늘은 뭐 진행자 마음대로 했지만 다음 주에는 반드시 승부를 내겠다. 아, 네. 자, 그러면 다음 주에 또 뵙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노래는 어떻게 할 거요? 반반씩 1절씩만.
2: 1절씩.
1: 그러면 첫 번째 노래는 마산항 1절. 예. 예? 양지호 씨의 마산항 1절. 그게 끝날 때 오바랍 돼서 남산에 차만 타면 오는데. 예, 듣는 걸로 하고요. 두 분, 양지호 씨, 남산 씨 수고하셨고요. 김태발 씨도 수고했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누가 최고다?
2: 실버돌이 최고다!
1: 다시 실버돌 시작.
2: 실버돌이 최고다!
3: 최고다! 힘들시오!
1: 맞춰주세요.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4: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5: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1: TBS 교통정보 3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 시내 내부 순환로 성산램프 부근입니다. 성산 쪽으로 가는 길로 보이고요. 현재 3, 4차로에 걸쳐서 고장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를 해서 지나셔야겠고 또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에도 사고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가양대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1시간 사이 차량도 꽤 늘면서 동호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긴 구간에서 더디듬이 이어지고요. 강 건너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 잠실대교로 조금 지난 지점 1차로에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 지점 이후로 여의도 부근 지날 때까지 밀리고요. 이후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도 더디느름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1도, 습도는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3: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캐드뮴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0: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1: TBS 교통정보 4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일산 쪽으로 가는 길 영동대교 부근 1차로와 3차로에 각각 고장차가 서 있습니다. 두 개 차로가 차단되어 있기 때문에 부근 더욱더 안전운전 하셔야겠고요. 더 가서 월드컵 대교를 조금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강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밀리고 있고 그 밖의 도로들 계속해서 1시간 전과 비슷한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가는 길은 노량진 수산시 시장 부근 하위 1개 차로, 즉 4차로에서 승용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는 성산램프 부근 하위 1개 차로 쪽에 고장난 화물차가 서 있어서 부근 차로 변경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7도, 습도는 53%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 배우 메리 스트립은 무명 배우 시절 영화 킹콩의 오디션을 보러 갔다가 너무 못생겼다는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심사위원들에게 그녀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무 못생겼다고 생각하신다니 유감이네요. 하지만 그것도 그저 수천 개의 의견 중 하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못생겼다는 이유로 오디션에 탈락했던 메릴 스트립은 미국 아카데미상에 21번이나 후보에 오른 대배우가 됐습니다. 나를 깎아내리는 말도 그저 수많은 의견들 중 하나일 뿐이라는 생각. 인생 2막을 다시 시작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TBS 연중 캠페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동행합니다는 100년의 약속 글로벌 금융판매 협찬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퀴즈입니다. 의사는?
1: 의원.
0: 한의사는?
1: 한의원.
0: 그렇다면 약국은 어떨까요? 약사와 한약사, 면허도 다르고 약도 전혀 다르지만 쉽게 구별하기는 어렵죠. 상담받는 전문가가 누구인지 아는 것,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안전상식인데요.
2: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이제는 명확히 구분돼야 합니다.
0: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 대한약사회가 함께합니다.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6: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7: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6: 아, 네, 죄송합니다.
8: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9: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8: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TBS 교통정보
10: 5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일요일 오후 서울 시내 도로는 1시간 사이 전반적으로 정체 길이가 줄었고요. 고속도로에는 주로 서울 쪽으로 아직은 길게 밀리는 곳도 남아있습니다. 먼저 6번 경강국도와 이어지는 서울 시내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가는데 구리나들목부터 하월공 램프까지 아직은 길게 밀리고요. 내부순환로 성산 쪽으로 가는 길은 기름램프에서 국민대 램프와 홍제램프에서 성산대교 북단까지 각각 서행 정도로 통과합니다. 고속도로 도로 중에는 경부고속도로 정체 길이가 유독 긴데요. 1시간 전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지금은 총 30km 정도 정체되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 요금소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4km 구간과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에서 안성휴게소 부근까지 13km 구간 각각 서울 쪽으로 정체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

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2: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0: 비가 오면 옛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마음이 촉촉해지시나요? 감사는 이제 그만. 비가 오면 이젠 이 세 가지를 떠올려주세요. 첫째, 제한 속도보다 20% 이상 속도를 줄여주세요. 둘째, 차간 거리를 평소보다 1.5배 이상 지켜주세요. 셋째, 제동 시에는 브레이크를 여러 번 나누어 밟습니다. 타이어 마모 상태를 미리 점검하고 공기압을 10% 정도 올려주는 것도 수막 현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뒷길 안전운전, 생각보다 더 조심해도 괜찮습니다.
1: TBS 교통정보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고속도로 중에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가는 길 함양 산삼골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는 대형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승객들이 갓길 쪽에 나와 있고요. 사고 처리 작업 여파로 부근 정체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지점 반대 광주 쪽으로 가는 길도 2차로 쪽에서는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1차로 쪽에 현재 낙하물도 있는 걸로 보입니다. 더 이상 사고 없도록 목적지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 도로들은 오후 6시 전으로 전반적인 정체 길이가 빠르게 줄었습니다. 특히 서울 시내 도로 중에 북부간선도로 도심 종암분기점 쪽으로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 램프까지만 밀립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9도, 습도는 58%입니다. TBS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1: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2: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1: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6: TBS 교통정보 7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월요일인 내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낮부터 저녁 사이 서울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까요. 빗길 지나는 분들 반드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고속도로 중에 광주 대구간 고속도로 함양 산삽골 휴게소 부근에서 양방면으로 현재 1시간 넘게 사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대구 쪽으로는 2차로와 갓길에서 대형 버스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반대 광주 쪽으로도 2차로 쪽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한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목적지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고요.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가는 데는 서종 부근에서 월문 3터널 덕소 3패부터 강일까지 총 11km 정도 정체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5.4도, 습도는 61%입니다. 정보센터였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국회대로 홍익병원 사거리 일대로는 작업으로 인해 일부 통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인 1지하차도 왕복 4개 차로 중 양방면 각 1개 차로씩 총 2개 차로가 통제되는데요. 이 통제는 공사 완료 시까지 이어지고 그 때문에 화곡 고가차도에서 경인 1지하차도 입구까지 병목 정체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아파트 화재 시 국민행동 요령을 안내해드립니다. 화재 시 우선 집에 있는 사람에게 알리고 상황에 따라 대응하시고요.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계단을 이용해 낮은 자세로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며 이때 출입문을 반드시 닫고 엘리베이터는 타지 않습니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대피 공간으로 이동하여 대피하고 대피 공간이 없는 경우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막고 119 신고 후 구조 요청을 합니다.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는 세대 내에 대기하면서 창문을 닫고 119에 신고 후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하시고요. 다른 집 화재 시 우리 집으로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는 복도 계단에 화염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는 신속하게 대피하고 대피가 어려운 경우는 구조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2: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3: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아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T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

0: 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먼저 공사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탄천동로가 도로개선 사업으로 인해 잠실 유수지공원에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사이 양방면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이 통제는 오는 9월 3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니까요. 해당 도로 이용하셨던 분들은 백제 고분로나 송파대로 등으로 미리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중이용 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한
3: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4: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0: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1: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0: 아, 네. 죄송합니다.
1: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2: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1: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KBS 교통과 생활정보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예방 및 대응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시설 책임자는 평소 소방시설의 정상 작동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신고와 화재 사실을 알리는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어린이, 노약자 등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사람을 우선 대피시킨 후 미처 대피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대피할 때는 출입문을 닫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하지 않도록 하고 시설 이용자는 신속하게 건물 밖으로 대피합니다. 대피 시에는 젖은 수건 등을 활용하여 코와 입을 막고 연기보다 낮은 자세로 출입문 방향으로 신속히 이동해야 합니다. 대피하지 못한 경우는 창문 등 외부에서 쉽게 보이는 곳에서 구조를 요청하고 내부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에서 알려드렸습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로마 시대부터 계속 유럽의 힘은 막강했죠. 그런 유럽으로부터 역사와 정치, 문화 등의 측면에서 무시당해온 남미 대륙은 축구를 통해 유럽을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었고, 실제로 우루과이는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남미 국가들의 지지를 받아 제1회 월드컵을 유치할 수 있었다고 하네요. 원순의 새벽 공감입니다.

오지 오스본, 크레이지 트레인. 4424번님의 신청곡으로 오늘 첫 곡 열었습니다. 얼마 전 여는 말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1회 월드컵이 우루과이에서 열리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 유럽에 조금 뭐라 그럴까요? 자격지심? 좀 남미 대륙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남미 대륙이 힘을 합쳐가지고 1회는 우리가 딱 처음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하자. 유럽을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의기투합이 있었던 것 같네요. 이런 축구 이면의 얘기들이 참 재밌는 얘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축구의 역사를 쭉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우리가 또 32강, 16강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 분위기 따라서 쭉 한번 축구 이야기 오프닝에 해보겠습니다. 4년에 한번 열리는 월드컵이니까 뭐 잠깐은 좀 한두 달 정도 축구 얘기를 해도 되겠죠, 여는 말에.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축구 얘기, 재밌는 얘기 있으면 좀 같이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TBS 앱이나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51번으로 보내주시고요. 추첨을 통해서 소소하게 선물 드릴게요. 피부재건 솔루션 더마리본에서 화장품, 완벽한 방음, 와니컴퍼니 방음부스에서 커피 쿠폰,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파랑주택 135에서 친환경 세트, 답답한 발을 시원하게 미고가에서 뿌리는 푸스킨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 고마워요.

INXS. 데빌 인사이드 들으셨습니다.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밴드는 호주의 그 얼터너티브 락 밴드죠. 그리고 유투보다도 미국에서 훨씬 더 성공을 거둔 밴드인데, 우리나라에서만 그게 별로 알려지지가 않았죠. 마룬5도 이 밴드에게 엄청나게 영향을 받았다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H2O라고 아시죠? 네, 밴드 H2O가, 이 밴드에 영향을 받았다고 하네요. 쓰기는 INXS라고 표기를 하는데, 사실 뭐, 그쪽, 미국 쪽에서 방송 들어보니까, INXS라고 발음을 하더라고요. 방금 들으신 곡, INXS, Devil Inside 들으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 밴드들도 좀 생소하다고 표현하면 좀 그분들한테 죄송하긴 하지만 대중적으로 좀 생소한 밴드들 소개를 하는 시간도 갖고 또 이렇게 외국의 밴드들에서도 썩 괜찮은 음악을 하는 밴드인데 상대적으로 우리한테 잘 알려지지 않은 밴드들이 좀 있어요. 제가 계속 한번 발굴을 해보겠습니다. 인엑세스 이 밴드도 얼터너티브한 노래들도 굉장히 많고 좋은 노래들이 참 많더라고요. 이어서 나자렛하고 폴리스 두 곡을 이어서 들으실 건데요. 나자렛 그러면은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머릿속으로 러브워 생각나시죠? 러브워 다 생각나시죠? 그 다른 노래가 좀 상대적으로 좀 묻히는 부분이 좀 있고 폴리스도 그냥 우리도 폴리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에브리 브레스 유 테이키가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폴리스는 정말 스팅이 베이스였죠. 정말 좋은 노래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다지 많이 알려진 곡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좋은 곡들 소개를 계속 해드리는 것도 DJ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들으실 곡은 나자렛, Dream On, 이어서 Police,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두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나자레스 드림온 폴리스 Every little thing she does is magic.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유명한 곡이 아닌, 좋은 곡 두 곡을 한번 선곡을 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8913번님, 안녕하세요. 우아 심플 플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와서 반갑네요. 클립, 오아시스, 림프 비즈킷, 흐름을 타서, 링킨 파크, 인디엔 신청해 봅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이분 우리 8913번님은 쭉 쓰신 거 보니까 어떤 노래 좋아하시는지 대충 감이 옵니다. 네, 이 링킨파크는 제가 오늘은 선곡이 끝나서 좀 어렵고요. 내일이나 모레쯤에서 꼭 올려놓겠습니다. 5782님, 우리나라가 멕시코 이겼으면 좋겠어요. 아, 그러면서 헬로윈 독수리 틀어주세요. 아, 헬로윈의 독수리라고 하면 이글 프라이 프리를 말씀하시는 거겠지요. 알겠습니다. 이 노래도 내일이나 모레쯤 선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고마워요.

들으셨던 노래 중에 ENXS 노래 틀어드리면서 이 밴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한국 밴드 중에서는 H2O가 이 ENXS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어요. 언뜻 비슷해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각자 팀만의 어떤 그 색깔이 각자 좀 독특한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H2O 여러분들도 진짜 한때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그 락을 이끌어가던 밴드였는데 지금은 뭐 하시나 궁금합니다. 이어서 슈퍼키드 그리 쉽게 이별을 말하지 말아요 듣겠습니다.

0: TBS 캠페인.
1: 오늘도 안전하게 알코올 중독 위험 신호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음주량이 점점 늘어나거나 주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면 위험합니다. 두 번째, 한번 술을 마실 때 과음, 폭음이 반복될 경우 알코올 중독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음주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블랙아웃 현상이 반복되면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6개월에 2회 이상 블랙아웃을 겪었다면 인지 기능 저하가 우려되니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네 번째, 술을 끊었을 때 불안, 불면, 식은땀 등의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알코올 중독을 의심하세요. 다섯 번째, 음주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거나 해장술을 찾는 경우에도 알코올 중독을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스스로 고위험 음주군이라고 판단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나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방문하세요. 상담, 중독치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내일을 위해 알코올 중독 예방해주세요.

머틀리 크루, 닥터 필굿. 이어서 아시아, Don't Cry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이 머틀리 크루 노래는 6423번님이 신청하신 곡이고요. 안녕하세요. 늘 퇴근길에 듣습니다. 야간 일이 조금 힘들긴 하네요. 그래도 집에 가는 길에 이렇게 신나는 노래 들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대학교 다닌 시절 스쿨밴드에서 가끔 카피했던 머틀리 크루, 닥터 필굿 듣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야간 일을 하시는군요. 아이고 피곤하시겠습니다. 지금 12시 반, 1시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이 시간에 이제 퇴근을 하면서 들으시는 거 보면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저희 새벽 공감이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6423번님, 고마워요. 그리고, 일산 멋쟁이 주님이 또 이렇게 신청을 해주셨네요. 권디, 저는 주말 알바를 야간에 해서 주말에 권디 프로그램을 꼭 들을 수가 있습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fun.via0을 신청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토요일, 일요일은 주중에 했던 방송의 하이라이트를 모아서 보내드리잖아요. 그러면 제가 우리 제작진한테 꼭 까먹지 않고, 이 노래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다시 하이라이트로 들어갈 수 있게 꼭 얘기를 해놓을게요.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주신 분들 모두 모두 고마워요.

Fun, We Are Young, Beastie Boys, Fight For Your Right 두 곡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일산 멋쟁이 주님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없이 나비를 내라 영화가 지금 한창 상영 중이죠. 저희한테 초대권 10장 와 있습니다.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추첨을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릴게요. 벌써 이제 마지막 곡 들어드릴 시간이군요. 오늘 마지막 곡은 3호선 버터플라이 헤어지는 날 바로 오늘 들으시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공감합니다. 모두 고마워요.

0: TBS 캠페인
1: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1: 아유, 더워.
2: 더워.
1: 왜 이렇게 덥냐.
3: 너무 덥네.
0: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0: 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3: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꼬리물기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2: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그대는 몰라요. 그대는 모르죠. 아무리 말해봐도 그대는 몰라요. 아침에 눈을 뜨고 숨을 쉬는 것도 이제는 내게 너무 벅찬 일이 됐죠. 말하고 보고 듣는 이런 것들조차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 없는데. 걷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해요. 손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차가워서 약을 써도 안 되고 울어봐도 안 되고 뜻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소리를 지르고 미친 듯이 뛰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술을 마셔봐도 느끼는 건 오로지 그대 생각이죠. 나만이 아

0: TBS 캠페인
1: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2: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3: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4: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5: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4: 아, 네, 죄송합니다.
6: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7: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6: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0: TBS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출부 HLST, 대한민국 수도권의 대표 방송 TBS입니다. TBS는 FM 95.1MHz, 출력 5kW로서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그리고 충청 일부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TBS는 24시간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TBS는 재미있고 유익한 품격 있는 방송으로 시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문화가 있는 수도권 생활 공동체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BS는 방송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TBS 라디오의 편성 책임자는 라디오 제작본부장 주용진입니다. 오늘도 TBS와 함께 희망찬 하루를 여시길 바랍니다.
1: 는 편향된 정보 전달이 아닌 누구에게나 공정한 공익 실현을 위해 걸어왔습니다. TBS는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지역주의와 집단 이기주의를 배제하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며 시민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왔습니다. 이제 TBS는 TBS에게 부여된 사회적 책임을 막중히 여기며 투철한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시민 여러분의 내일을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KBS.

단시간에 많은 비를 뿌리는 집중호우는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요. 가정에선 하수구나 배수구 등 집 주변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침수 위험이 있을 땐 전기기구 콘센트는 빼주세요. 운전 중 집중호우를 만나면 속도를 줄이고 물에 잠긴 도로를 피해 저단 기어로 운행해 주세요. 천둥이나 번개가 칠 때는 가까운 건물 안이나 낮은 곳으로 대피해 주시고 감전 위험이 있는 전신주나 가로등 근처에는 가지 마세요.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낳는 집중호우.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아무리 부채질을 해봐도 선풍기를 세게 틀어도 에어컨을 틀어도
3: 아유 더워.
4: 더워.
3: 왜 이렇게 덥냐.
4: 너무 덥네.
5: 왜 이렇게 더운 거야.
2: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은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5시는 외출을 자제하고 야외 활동 시에는 챙이 넓은 모자를 착용하세요. 틈틈이 마시는 물로 수분을 보충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의 휴식. 온열 질환을 예방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0: 어휴, 노란불이네. 이럴 땐 빨리 가라는 신호.
1: 차량이 많은 교차로, 꼬리물귀의 유혹에 넘어가진 않았나요? 도로교통법 25조에 따르면 교차로 진입 시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파란불의 교차로로 진입했어도 차량이 많아 가지 못하고 다른 차의 통행을 방해했다면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2: 꼬리물귀는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교통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 이기적인 마음은 접어두세요.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서울의 새벽을 지키는 가게가 있습니다. 골목에 불을 끄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 누군가는 가게를 지키고 누군가는 방송을 지켰습니다.
1: 긴 시간 멈추지 않았던 TBS가 이제 처음으로 광고를 시작합니다.
2: 그 첫 번째는 시민 곁을 지켜온 작은 가게였으면 합니다.
1: 당신의 가게, 당신의 하루를 시민의 방송에 담겠습니다.
2: TBS 광고 1호 프로젝트.
1: 시민과 함께 다시 TBS.
3: 숲속의 나무들이 일제히 낯을 씻고 환호하는 6월. 그런데 이 아름다운 햇빛에 숨겨진 무서운 비밀을 알고 계신가요? 피부노화의 주범, 배기가스를 분해해 2차 오염물질을 생성하는 자외선은 1년 중 6월에 가장 강합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자외선. 태양을 피하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는 2시간에 한 번씩 발라주세요. 자외선이 가장 강한 오후 12시부터 2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주세요. 꼼꼼한 자외선 차단. 내 몸의 건강을 지키는 비결입니다.
4: 어우, 잠깐 주차한 건데 차 안이 왜 이렇게 더워? 아, 사우나가 따로 없네.
5: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여름. 실외에 주차된 자동차는 단 10분 만에 약 20도

0: 온도가 올라가고요. 외부 기온에 따라 최대 90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차 안에는 폭발 위험이 있는 일회용 가스라이터나 휴대전화 배터리, 캔음료 등은 절대 두시면 안 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 장시간 주차해야 할 때는 창유리를 살짝 열어두거나 햇빛 차단막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안에 무심코 방치한 인화성 물질, 안전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1: TBS 교통정보
2: 6시 58분 정보센터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고요. 오전부터 저녁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소나기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아지고 도로가 미끄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출근길 닦기 평소보다 정체 일찍 시작됐는데요.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부터 사고 처리 작업하고 있는 청담대교까지 정체고 영동대교와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막힙니다. 동부간선도로 성수분기점 쪽으로는 도봉터널에서 장안교, 군자교에서 성수분기점까지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기흥에서 신갈분기점, 달래내 꾸기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30번의 여름, 30번의 기적.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장르 영화제가 돌아왔습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스크린 속 마법, 그리고 가슴 뛰는 현장의 열기까지. 30회를 맞아 더 화려하고 더 풍성하게 올여름 당신을 설레게 할 특별한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 제30회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이 캠페인은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와 부천시가 함께합니다.
2: 고온 다습해지기 시작하는 6월은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쉬운 계절입니다. 충분히 가열하지 않은 음식이나 높은 온도에 방치돼 상한 음식을 먹어 식중독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음식물 섭취를 제한하고 수분을 보충합니다. 이온 음료나 소금물, 설탕물은 오케이. 우유나 주스는 삼가세요. 식중독에 걸려 발생하는 구토와 설사는 독소를 배출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므로 지사제나 항구토제는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익혀서 드세요. 깨끗하게 보관하세요. 오래 두지 말고 건강하게 드세요.
3: 고속도로에서 사고로 멈춰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화물차가 들이받아
4: 이번에도 2차 사고가 나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5: 도로 위의 고장이나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2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사고에 비해 5배나 더 높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2차 사고를 예방하려면 사고 즉시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차량 뒤쪽에는 사고와 고장을 알리는 삼각대를 설치해주세요. 여의치 않은 경우 보닛이나 트렁크를 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리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모든 조치가 끝난 후에는 도로 밖으로 대피하세요. 2차 사고 예방,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0: TBS 교통정보
6: 7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분당 수서로에서 또 사고가 났는데요. 이번엔 성남 쪽으로 복정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 1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뒤로 청담대교부터 사고 지점까지 정체고요. 반대 청담대교 쪽으로는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 밀립니다. 강남 순환로 수서 쪽으로 봉천터널 한 3차로에서도 사고 처리 중이라 뒤로 금천요금소부터 속도가 떨어져 있고요.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막힙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는 암사대교에서 성수대교, 동호대교에서 여의 상류까지 정체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으로는 매송휴게소에서 화성휴게소까지, 반대편 서울 쪽으로는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막힙니다. 교통상황이었습니다.

0: FM 95.1MHz 시민의 방송 TBS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1: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2: I'm like...

마다 빨리 나와 유래도 되면 my story like don't knock on my door 너 얼른 녹아버려 toxic lover you know better 거기 숨지 말고 얼른 나와 유래도 되면 my story like don't knock on my door I'll see you out

시민의 방송 TBS는 경영상의 이유로 비상방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TBS는 일부 방송만을 유지하며 정규 방송 대신 비상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TBS는 현재 2년여의 무임금과 무예산의 비상경영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공공재산을 정상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포함해 국회와 정치권, 정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관계당국에서도 수도권 유일의 공영방송 정상화를 염원하는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더 늦기 전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도 TBS를 청취해 주시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TBS도 청취자가 사랑하는 대표 미디어로서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시민의 눈으로 한 걸음 더 TBS

0: TBS 캠페인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어어. 그러니까 내 말이 맞다니까.
3: 저기요. 통화 목소리 좀 줄일 수 없어요. 너무 시끄러워요.
2: 아, 네. 죄송합니다.
3: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매너를 지키지 않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불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4: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가급적 통화는 삼가고 불가피하게 통화를 해야 한다면 목소리는 낮춰주세요. 동영상 시청이나 노래 감상을 할 때는 이어폰을 이용해 주시고 특히 지하철에선 다른 사람을 밀치지 말고 내릴 사람들이 모두 하차한 후 승차해 주세요.
3: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한다면 대중교통 매너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0: 다가오는 여름, 햇빛이 점점 강해지면서 오존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존은 대기오염과 햇빛이 만나 만들어지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인데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높으면 호흡기에 치명적이며 폐와 심장에도 영향을 미쳐 각종 질병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을 억제해 생태계에도 피해를 줄 수 있죠.
0: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에어컨 사용은 조금만. 생활 속 작은 실천들로 대기오염도 줄이고 점점 강해지는 오존의 발생량도 줄입시다.
2: TBS 교통정보
3: 8시 58분 교통정보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서인 천나들목 부근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2차로 막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로는 부천에서 신월까지 막힙니다.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문산 쪽으로 설문나들목을 조금 못 간 지점에서도 사고가 발생해서 뒤로 사리언나들목 부근부터 4km 구간 서 있다시피 합니다. 평택 시흥간 고속도로 평택 쪽으로는 군자분기점에서 남한산분기점까지 7km 구간 정체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서창분기점에서 월곶분기점까지와 반월

터널에서 부곡까지, 더 가서는 동수원에서 신갈분기점까지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밀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여의 하류 부근 4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하남 쪽 정체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 하류에서 반포대교까지 이어집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합리적인 소비 생활을 위한 우리 집 가정경제 솔루션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정혜입니다. 운동선수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루틴이죠. 경기장에 들어설 때는 무조건 오른발부터 내딛는다거나 경기 전엔 항상 같은 음식만 먹고 또 어떤 선수는 시합 일주일 전부터 아예 면도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운동선수들에게는 왜 이렇게 루틴이 많을까요? 아마도 고된 훈련과 승패의 압박 속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한 자기만의 자금의식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도 때때로 찾아오는 불안과 부담감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연약해진 마음 때문에 소중한 일상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나를 단단하게 잡아줄 건강한 루틴 하나쯤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부자가 되는 오후 1시의 경제 루틴, 돈이 되는 라디오 머니 특별시 지금 시작합니다.